2009으로 인한 2차 팬데믹은 내내 패스리야. 아직 너도 저가는 빵야. 사가. 안 돼서 나 좀 말만 쓰여 그지. 진짜 감미가 세이바나. 내고지. 누구도 밤 만나가도 진진이란 니지도 내리서 그지. 뭔 거였어? 모르겠어. 그런 거였어 그지. 아니 왜 세이바나 빵야. Siana. Saga, usa vimbe na mundu wese wese. Wongorora ya wana zao, fama ya mchana mchana, ufunza ya mfunzo ya kumwanda. Come on.